0: 바로 더 비세비. Hey, netizens, this is AG. From 따이 따이 좋아 아니 마이키. Oops, I got love, I'm down with Sally. 바깥다운 먹을 브레이크, 바깥다이 따다디.
1: 가드레인.